0: 프라이데이
1: DJ 달디
2: DJ 수
3: 그리고 신희준의 살아있는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 웰컴.
1: 오랜만에 오셨죠?
2: I'm back.
3: 너무 오랜만에 뵈서 우리 달디 DJ님이 목이 메였어.
1: 아, 죄송합니다. 울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잘 하고 오셨어요?
2: 네,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짧은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을 아주 진짜 엄청
3: 그랬나요?
2: 기간상 다녀왔습니다.
1: 일주일? 네.
2: 앞뒤로 행사가 있었어요. 아,
1: 행사.
2: 네, 그래서 네. 못했죠. 네.
1: 아유, 한국 어떻던가요?
2: 한국에 딱 갔더니 날씨가 호주랑 비슷하더라고요. 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잤다가 바로 코감기거든요. 아. 일주일 내내
3: 4월 말
2: 먹고 있었습니다.
1: 일교차가 엄청 심하다고 하던데.
2: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공기도 좀 많이 탁하죠. 이제는 느끼겠더라고요. 예전은 뭐 똑같지 그랬는데 지금 뭐 그 먼지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랑 네. 이런 것들이 많이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좀 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1: 요즘은 황사라는 말 잘 안 쓰고 미세먼지 얘기하더라고요.
2: 전 중국에서 날아온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3: 그러게 황사가 왜 안 쓸까요?
1: 황사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각한가 봐요. 자체적으로 생긴 뭐 매연 뭐 그런 것들. 아. 네. 정말 우리 4월에 갔을 때 그랬잖아요. 하늘이 이 정말 탁하더라고요. 네. 앞이 잘 안 보였어.
3: 그리고 제가 한국 휴대폰이 따로 있고 호주께 따로 있거든요. 네. 한국 가면 쓰려고 하나 개통을 했어요. 재밌는 거는 한국 휴대폰에 아침마다 그게 떠요. 오늘의 미세먼지는 어떻고.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뭔가 안 좋으면은 또 지나다니는 중간에 그 알림이 이런 알림도 있구나. 미세먼지 관련해서.
2: 맞아요.
1: 그 경보도 뜨잖아요.
3: 맞아요.
1: 그래서 그 행사한다고 한 수백 명 모여 있는데 핸드폰이
2: 다 뺑
1: 울린다고.
3: 저희가 그때 저 갔을 때도 그때 BTS 네, 그때 광화문에서 콘서트 한다고 우회하셔야 됩니다, 모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보 계속 올라왔었어요. 네.
2: 저는 경고 뜨는 게 그게 뭐 74세 어떤 분이 어느 길에서 이런 거 하셨는데
1: 좀 맞아. 그것도 뜨는 것 같더라고요.
3: 그거는 네. 여기서도 떠요.
1: 맞아, 시드니도 있어요.
2: 네. 아 그래요? 네. 시드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네.
3: 폴리스에서 그런 관련된 문자가 와요.
2: 그렇구나.
3: 아마 그 지역 사회 이렇게 카테고리 정해가지고 그, 바운드리 정해서 오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주로 동네 주변에게 날라오더라고요.
2: 전 그런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1: 그 동네는 다들 괜찮으신가 봅니다.
2: 이제 우리 동네는 가끔 그 페이스북이 있어요. 동네 페이스북에 어떤 강아지가 어디서 헤매고 있는데 내가 보호하고 있다.
3: 한국 같으면 뭐 마을리인가요? 아유 그래도 웰컴 잘 다녀오셨으니까
2: 네,
3: 너무
2: 잘
3: 다행이고.
2: 다녀왔습니다. 네. 네,
3: 저희 광고하고
1: 네 노래 듣고
3: 네
1: 다시 오겠습니다. 네네 광고 누가 하시나요?
3: 네, 오랜만에 오신 우리 수 디제이님께서
2: 네 FM 90.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The Smelly Cheesecake. 오늘은 상주는 날 Awards and More 예. 네, 그리고 프리미엄 밀키트 타이푼과 함께합니다.
1: 네 노래 듣고 오실게요.
2: 네, 네.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좀 했지만은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에 엊그제 어린이날.
2: 네네.
0: 한국 라디오를 제가 주로 듣는데 하루 종일 애들 관련된 얘기, 노래들, 인터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버이날.
2: 네.
0: 오늘인가요?
1: 5월 8일.
2: 네, 네. 오늘입니다.
0: 혹시 뭐 한국에 연락들은 하실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2: 드려야죠.
0: 드려야죠.
2: 네.
0: 그리고 또 다음 주 되면은 15일 날 스승의 날. 정말 줄줄이 사탕으로 이런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석가탄신일도 있는데.
0: 5월 말에.
1: 네, 네. 5월 달에 뭐가 많아요. 노동절도 네. 생기고.
0: 네. 굉장히 노는 날이 많아진 것 같네요.
1: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노동절이 새로 생겨서 금요일 날 휴일이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월차 쓰고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면 그냥 통으로 5일을 쉴 수가 있어서 해외 여행들을 많이 가셨다네요.
2: 그러니까 몰랐는데 5월 5일이 쉬는 날인
1: 원래 쉬었어요.
2: 아, 그런가요? 아니 저희가 뭐
1: 이거
2: 택배를 시켰는데 한국에서
0: 네.
2: 연락이 왔어요. 네, 입금 확인했으며 오늘은 어린이날 택배 휴무로 내일 6일 발송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쉬었었구나.
1: 원래 쉬었었죠.
0: 네. 저희 어릴 때도 쉬었어요.
1: 네.
2: 저도 기억이.
1: 학교 안 가는 날이었어요.
0: 저희 네.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5월 5일은 쉬는 날이다 그랬더니 어? 왜? 호주는 안 쉬니까. 하루라도 엄마 아빠가 쉬면서 애들이랑 놀아주라고 그치. 쉬는 날로 해놓은 거다 그랬어요.
1: 그렇지.
2: 그러게요. 저희 애들도 어렸을 때는 어린이날 지들끼리 챙겨요. 여기서
0: 어떻게 알고?
2: 어떻게 뭐 한국 유치원에서 듣고 이렇게 알고서. 근데 이제 컸다고 이제 그거 안 챙기면서 어버이날도 안 챙기는 것 같아요.
0: 어버이날 뭐 오늘은 한국 어버이날이고
2: 네.
0: 10일 날?
2: 네, 주일날이 Mother's Day입니다.
1: 맞습니다. 네.
0: Mother's Day.
1: 네, 모레.
0: Father's Day는
2: 9월달.
0: 9월달에 있고.
2: 네.
0: 왜 나눠 놨을까요?
2: 그러게요. 합리적인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1: 뭐 엄마는 엄마대로 밥 사고 아빠는 아빠대로 밥 사라고 네. 자식들한테 두 번 사라고 나눠놓지 않았을까요?
0: 네, 그런 걸로. 네. 우린 모르니까.
2: 일단 선진국이라고 하고. 네.
0: 그리고 스승의 날 5월 15일인데 호주도 그런 게 있나? 해가지고 제가 찾아도 보고 저희 네네. 딸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10월 마지막 주에 금요일날 마지막 네. 금요일이 그런 스승의 날 같은 게 있대요.
2: 아, 그러네. 이게 여기 호주만 티처스 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월드 티처스 데이네요.
0: 그래서 그날 된 뭐하니 그랬더니 SRC라고 저는 스쿨 러비쉬 클리너라고 부르는데 그 학생 뭐 자치 단체 어떻게 보면 학생회 학생회에 있는 애들이 미리 선생님 편지지를 만든대요. 각 선생님마다 그럼 일주일 동안 비치를 해놨는데 학생들이 각자
1: 롤페이퍼처럼
0: 롤페이퍼처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은 애들이 그냥 적어 놓으면은 그걸 이제 그 금요일 날 전달을 하는데 그때 SRC 애들이 노래도 준비해서 노래도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스승의 날 같은 게 있구나 하는 거를 또 처음 알았습니다.
1: 저도요. 좋네요. 그러면 이제 Mother's Day를 맞아서 우리 DJ분들 그동안 마음속으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엄마한테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경상도 남자부터.
0: 아유, 어데이에. 큰일 납니다. 글쎄요, 진짜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쑥스러워서
2: 네.
0: 또 우리 남자 아이가 또 뭐 그런 문화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2: 전 지금 남자가 아니라고
1: 남자 아이가
0: 글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먼저 시범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1: 네.
0: 서울 남자
1: 본보기

0: 하는 거니까 잘 썼는 것 같은데 네. 막상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은 또 되게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1: 그러게.
2: 그럼 어른인 제가 얘기할게요.
0: 아, 네.
2: 사실 저는 두 분 다 돌아가셨잖아요. 아, 그래서
1: 위를
2: 하고
1: 보고,
2: 싶어도
1: 위를 보고 하셔야 네. 되겠네요.
2: 하고 싶어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1: 아이고.
2: 근데 두 분 다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되나요?
2: 저는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엄마가 살아가실 때, 살아계실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감사해요. 내가 호주 가게 내버려 두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어디 부모를 두고 개집애가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엄마가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1: 아유.
2: 그래서 엄마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호주를 올 수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셨었습니다.
1: 네.
2: 장녀가 뭐냐 집안의 대들보인데 대들보가 돼서 집안을 지켜야지 어디를 외국을 나가냐. 그것도 그 당시에 1989년에 유명했던 게 뭐였냐면 봉고차에다가 사람들 태워가지고 저기 어디 그 새우잡이
0: 네.
2: 멸치잡이 이런데 보내는 인신매매가 되게 많았었어요.
0: 네네.
2: 그래서 너는 호주로 어떻게 돈을 내고 그렇게 당해서 가느냐 가보면 알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사실은 이번에 제가 한국을 다녀오면서 그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우리 집에 가는 길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해화동 나 그 음악이랑 같이 해서
0: 전 봤어요. 네.
2: 네, 엄마 아빠를 보러 가던 그 골목길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그 하얀 대문을 보면서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헐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네. 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동이네요. 네.
2: 두 분 다 하실 말씀은 감사합니다.
1: 네. 그러게. 어머니 아버지라고는 잘 안 부르니까.
2: 엄마 아빠.
1: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2: 오 됐어 됐어. 자 우리 그럼 신이 좀 해볼까?
0: 저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1: 그래요?
2: 네 그럼 빨리 하세요.
0: 네 어머니 아버지 정말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히 잘 키워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사랑합니다.
2: 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1: 감동이야.
2: 이건 두 분 다 들으시라고 해야 되겠네. 네.
1: 야가 와이카노 하시죠.
0: 아니 제가 어머니를 그러니까 호주 와서 하나 변한 게 제 동생이 그래요. 놀러 왔다가 내가 알던 형이 아니래. 어렸을 때 되게 과묵하고 되게 약간 무게감 있는 그런 형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뭐야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 호주 물이 다른가? 왜 이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한국을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10년 만에 가서 어머니 10년 만에 처음 뵀잖아요.
2: 아, 대단하다.
0: 네, 제가 나쁜 거죠. 네, 대단한 것보다는 제가 너무 저기 했는 무지했는데.
2: 그 중간에 어머님 안 오셨어요?
0: 그러니까 어머니를 제가 그러니까 힘들어 하실까봐 못 오시고
1: 아이고.
0: 대신에 이제 아이고. 근데 이게 무지한 게 매일 카톡이 오세요. 오늘도 오고 매일 아침마다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하트 하나 눌러드리고 네 어머니도요 이렇게 얘기 하나 해드리고 하는 게 이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는 걸 보고 나서 조금 이제 자주 찾아뵈야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격이 좀 바뀌다 보니까 가서 오랜만에 뵈니까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1: 굉장히
0: 저는 그쵸. 근데 되게 어색해하세요.
1: 와이라노.
0: 이번에도 가서 또 어머니 뵈면 이렇게 안아드리고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하고 이렇게 안고 가는데 슬쩍 빼세요. 어색해하세요.
1: 자주 해야 되는데.
2: 저는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제가 2년 반 만에 한국을 나가고 3년 반 만에 엄마랑 이모 둘이 셋이서 이제 호주가 도대체 어떤 데인데 혜숙이가 안 오고 있냐고 오셨어요. 셋이서.
1: 네네.
2: 근데 그 일화가 있는데 셋이 공항 오셨는데 두 분이 우리 이모랑 엄마랑 후들후들 떨고 계시는 거야.
1: 그래서 왜요?
2: 왜요? 그랬더니 급하게 만드느냐고 여권을 바꿔서 만들었대요.
1: 사진이?
2: 응.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 이름이 박상금인데 박상금 그러면 우리 이모가 저요. 그러고 이춘지 그럼 우리 엄마가 저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 걸리면은 우리 감옥 가는 거 아니냐고 처음으로 나오니까 호주를 해외여행이 처음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러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셔가지고 주저앉으신 거예요. 공항에서. 야. 그

0: 문제 없이 네. 잘 넘어갔어요.
1: 나갈 때도 또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2: 와
0: 자매니까 가능한가 보다.
1: 어, 사촌이었는데 사촌. 어쨌든 성이 틀린 사촌이었는데 불구하고 사진을 어떻게 또 그렇게 바꿔가지고 들고 나갔고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나 봐요. 그게 어이, 90년대 요즘 초반이었는데
0: 요즘 같으면은 짤 없을 것 같은데.
1: 근데 그때 왔다 가시고 나서는 두 분이 해외여행 바람이 부르셔가지고 뭐 미국, 유럽, 동남아 엄청나게 다니셨어요.
0: 어, 역시 호주가 큰일 했네요.
3: 상대방 여권으로?
1: 아니 가자마자 여권은 바꾸셨대요. 어,
0: 그러게.
1: 네, 아,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3: 네. 이제 5월달 네 특별한 이야기 마더스 데이 관련해서 말씀 나눴고요. 노래 듣고 오시죠.
0: 네.
3: 네.
0: 노래 듣고 올게요.
1: 네. 네.

0: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카드와 PBS라고 하는 의약품 혜택 제도 하에 처방전이 있을 경우 약값으로 지불할 최대 금액은 7달러 70센트입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도 최대 본인 부담금이 31달러 60센트에서 25달러로 인하되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작은 비용 절감이라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ealth.gov.au/cheapermedicines를 방문하세요. 이 콘텐츠는 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제작되었습니다.
1: Thanks for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 enjoy the service Alive provides to the community, then why not become a member of the station today? Head across to our website, alive905.com.au, scroll down the page and click on the general volunteering link to download a membership application. Become a voice of the community with Alive 90.5.
2: Alive 90.5.
3: 이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은 챙기면 좋은 이야기. DJ 달디의 건강 한 스푼으로 시작합니다.
4: 오!
3: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건강 한 스푼에서는 자기관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자기관리 하면 왠지 더 부지런해야 될 것 같고 더 철저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것 이런 관점으로 몸과 마음 두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4: 좋습니다.
3: 먼저 신체적으로 하는 건강관리부터 한번
5: 네.
3: 자기관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통 자기관리 하면은 의지, 내가 뭔가를 꼭 해내야지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먼저 하지 않을까요?
4: 아 그렇군요. 저는 나를 이해하는 것, 저는 제 몸을 이해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아요.
5: 아 끝났네요. 저는 지금
3: 얘기 끝.
5: 그리 좋다. 나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거 보고서 지금 꽂혀 있어가지고 아 너무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서 끝내버리셨어.
3: 역시 내공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게 내가 무슨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잡고 하다 보면은 혼자 사는 의지는 쉽게 꺾이더라고요.
4: 네. 그렇죠.
3: 지속도 어렵고.
4: 아, 전 그 나이 지났어요.
3: 오,
5: 축하드립니다.
3: 굉장하신데. 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루틴이 되었던 시스템이 되었던 뭐 그런 것들이 자기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더 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4: 저는 나이가 들면서 생각한 게 신체적 자기관리는 사실 운동을 해서 몸을 굉장히 만들고 체력을 하고 마라톤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내 몸을 이해해서 소식 먹는 걸 좀 줄이고 뭐 이런 음료라든지 이런 몸에 해로운 걸 좀 덜 먹으면서
3: 네.
4: 네, 나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저는 변명 아닌 변명이에요. 운동을 안 하는 변명.
3: 그게 더 중요하긴 하죠.
5: 네.
3: 그 소식은 어떤 소를 먹죠?
4: 썰렁했어. 근데 썰렁했어. 제 친구 중에 이탈리안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집은 다 되게 스키니해요. 애들도 스키니하고 하는데 항상 가면 한 그릇씩만 먹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뭘 담아도 수북히 담아야 되잖아요.
3: 네, 네.
4: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서 저희가 한번 중국을 같이 여행한 길이 있었는데 중국 식당에 가면 사실 중국에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요리를 시켜서 테이블을 짜잔 그럼요. 나 이 정도야
3: 가득 채워야 되죠.
4: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먹긴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나한테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사람은 보는 대로 먹는다고. 그 조절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담아놓으면 그걸 다 먹게 된다고. 근데 내가 먹을 만큼만 담아놓으면 그것만 먹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남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친구가 이렇게 많이 사줬지만 난 사실 그렇게 즐겁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많이 놓으면 그만큼 많이 먹게 되는구나. 적게 놓으면 그것만 먹게 되는구나.
5: 저 잊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나서 갑자기 하나가 생각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3: 네?
5: 제가 72kg였거든요.
4: 얼마 안 나갔네요.
5: 예. 네, 근데 이제 결혼하자마자 한 달 만에 82가 됐어요.
3: 소식 하셨네요.
5: 정말로. 예. 네, 근데 그 결혼 한 달 만에 이제 신혼 기간에 저는 이제 장인 장모님도 같이 계셨고 또 처형댁에 자주 가서 밥을 네. 먹었는데 그 장모님이 밥을 맛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처형도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또 이제 저희도 안 남기고 앞에 네, 있는 밑장판 있는 거 다 먹잖아요.
3: 그래야죠,
5: 깔끔하게 먹어야지 또 설거지도 하기 편하니까. 깔끔하게 딱 먹으면 저희 처형이 딱 보겠다가 아 우리 제부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4: 한 그릇 더 먹어. 한 그릇 더 먹어.
5: 아 저 괜찮은데요. 저는 진짜로 딱 여기까지만 먹으면 돼요. 그랬는데 아 좋아하는구나 그러더니만 반찬을 하나씩 이제 더 쌓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자꾸 먹다 보니까. 그 총각 때 입었던 바지가 이제 안 맞게 시작하는 거예요.
3: 아이고.
5: 예, 벨트도 한두 칸이 늘어나고.
3: 네네.
5: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됐다가 이제 어느 날은 갑자기 제가 보니까 이제 96까지 갔다가.
3: 우와.
5: 예. 오. 정말 그렇게 됐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열심히 이제 관리 플러스 의학적인 힘을 빌려서 네.
3: 과학의 힘.
5: 예, 지금은 조금 이제 괜찮게 있지만은 그랬던 게 갑자기 저도 또 기억이 났어요.
4: 매주 파크론도 하시잖아요.
5: 아, 매주는 이제 못 갔고요. 네,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집에서 그 TV 앞에 있는 옷걸이 자전거 있잖아요.
3: 빨래거리.
5: 네, 빨래거리. 그거를 제가 동시켰습니다.
4: 그렇군요.
3: 그래서 목표는 다시 72kg로 돌아가는 건가요?
5: 아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쪘던 게 껍데기만 흘러내리는 그딴 느낌이 있어서 82까지는 지금 이제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 네. 지금 딱 보기 좋아요.
5: 네. 근데 또 이게 이제는 좀 이제 속근육을 좀 채워야 돼요. 네, 이게 또 이제 세컨 스테이지가 또 있더라고요.
3: 네. 코어를 네. 코어 얘기하는 거죠?
5: 네.
3: 그렇죠. 근육이 좀 있어야 돼요.
5: 네.
3: 그래야지 대사 소비량 이 자체가 올라가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소화가 빨리 되고 살이 덜 쪄요.
5: 네.
4: 사실은 이제 제가 당이 있은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지금 한 18년 정도 됐나?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의를 당 전문의를 이제 1년에 두 번씩 만나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은 닥터 소지 인디안 선생님이신데
3: 네.
4: 항상 가면은 몸무게는 안 물어보세요. 근데 허리 둘레만 재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몸무게가 늘고 날고는 관심이 없대요. 허리가 줄어들었냐 늘었냐가 자기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고 또 하나 이분의 목표는 제가 92세까지 살면서 친구들과 하하호호하고 잘 먹고 잘 자면서 하늘로 가는 게 이분의 꿈이셔. 내가 그렇게 죽는 게.
3: 아 그분이.
5: 저는 지금 18년 동안 당에 있으셨다 그러셔가지고 네. 어느 당인가.
4: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당뇨가 있으면 당뇨병이 있습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뭐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저거 막으면 안 됩니다. 뭐 이거 조절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몸한테 굉장히 주는 스트레스 같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필요하면 뭐 주사 맞고. 그러면서도 해피하게 사는 게 저는 그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3: 막 담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담배도 끊어야지 하는 게 피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그치. 준다 그러더라고요.
4: 그렇죠.
3: 물론 안 펴야 되지만 그래서 담배 끊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좋은 거고 성공 못하고 담배를 피면서 끊어야지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건 정말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4: 제일 안 좋은 게 패치하고 담배 피는 거.
3: 두 배?
5: 뭐 위로되는 말이 뭐 끊어야지 보다는 뭐 내일부터 끊지.
4: 내일은 네. 절대 오지 않습니다.
5: 네. 또 내일은 또 내일 얘기하고.
3: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5: 네.
4: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마음인 것 같아요.
3: 마음.
4: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3: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삶의 태도? 하고 연결이 되겠죠.
4: 그래서 꼭 아 이거 해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윗몸 일으키기를 50번을 하고 뭐 제자리 뛰기를 뭐 100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 해야지만 내가 건강해져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건강 상태는 요만큼이니까 요 정도만 하면서 이렇게 소식하면서 담배 술 안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하하호호 웃고 뭐 이러면은 사실 그게 좋은 건강 관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야, 뭐
3: 건강 아니고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하신다.
4: 그렇죠. 네. 자기 관리. 전 그렇게 합니다.
5: 자기 관리 하다 보면 건강도 따라온다는.
3: 그러게.
5: 네. 네, DJ 수의 썰을 들으셨습니다.
4: 네, 이거 의학적으로는 나온 거 없습니다.
3: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요.
4: 그렇습니다.
3: 피곤함, 항상 피곤하시잖아요.
4: 네.
3: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게 잘 쉬는 것도 사실은 자기 관리의 일부분인데.
4: 쉬어야죠. 잘 쉬어야죠. 우리 신이즈는 어떻게 쉬세요?
5: 저요? 저는 뭐 저희 아내 보고 있으면 그냥 싱글벙글해져요.
4: 어이 뭐지?
3: 아 이건 넘어갔다.
4: 뭐지 이 썰렁함은?
3: 이건 넘어갔다.
4: 아 이거는 너무 그럼,
5: 안 그러신가요? 아. 네,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
3: 맞죠.
5: 네.
3: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4: 나는 우리 남편을 보고 있다고 편안해지지 않는데.
5: 저희 아내도 저를 보면 편안하지 않아.
3: 모든 게 상대적인 겁니다.
4: 네. 그럼 우리 달디는?
3: 저는 잘 자요. 잠을 잘 자요. 자고 나면 개운해져요.
4: 좋네.
3: 근데 한 번씩 불면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5: 어떻게 불죠?
3: 후. 뭔가 정말 생각이 많아지면은 이 몸이 아나 봐요. 잠도 평소와 달리 쉽게 들지 않고 자는 것 같은데 못 자는데 뭐 못 자면서도 자는 뭐 이상한 그런 느낌 아실래나 모르겠네요.
5: 저 예전에 그 에너지 드링크를 다섯 개를 연달아 먹어가지고 진짜 온몸은 너무 피곤한데 눈만 말똥말똥 떠서 새벽 내내 잠을 못 자고 하품은 계속 나오는데 눈물 나오는데 잠이 안 들어요. 그 경험해봐서 아마 비슷한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3: 눈은 감고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정신은 계속 생각이 있어서 내가 안 자는 것 같은데 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아침에 되면은 또 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잤나 안 잤나 뭐 하여간 그런 느낌들이 스트레스 아니면 생각이 많은 날에 가끔 있더라고요.
4: 저는 잠이 안 올 때 음악을 들으라는 걸 되게 좀 이해가 저는 잘 안 돼요. 왜냐면 음악을 들으면 그 템포를 따라가고 있어요.
5: 아 심한 템포 한번 가볼까요? 슈퍼스타.
3: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고 오겠습니다.
4: 네.

0: 여러분 모두 슈퍼스타입니다. 노래 감사합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자기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꼭지에서는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관리가 아닐까 해서 네. 마음의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1: 지금 말씀하셨을 때 몸을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관리 딱 말씀하실 때 제 귀에 딩 명상 소리가 들렸어요.
0: 달디가 나왔나요?
1: 왜냐면 여기 써져 있는 게 우리 피디님 써주신 게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
2: 그렇죠.
1: 아, 이런 거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네, 그런 네.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 거 아니냐.
2: 맞습니다.
1: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서.
0: 맞아요. 해석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그래 이거 맞아. 네, 지금 공감하고 있었어요.
0: 네. 그래서 띵 하고 있었거든요.
1: 네. 네.
2: 맞아요. 우린 가끔 살면서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할 때가 많죠.
0: 대부분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회화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괜찮은 척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2: 그 얘기가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이한 성질. 자기주의가 아닌 우리주의.
0: 네네네.
2: 그래서 내가 아파도 내가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괜찮아.
1: 저희 지금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0: 네네.
1: 자, 그 배식을 하고 있어요. 이 국을 가지고서 여기 300명이 먹어야 돼요.
0: 네.
1: 그래서 국을 딱 내가 이제 끓여서 이제 들고 와가지고서 국을 딱 펐는데 그 안에 쥐가 한 마리 들어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2: 저는 슬쩍 버릴 것 같아요. 배식을 한다는 얘기는 배가 고파서 배식을 할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배가 고픈 사람들이라 그러면 제가 모른 척하고 또 버리고 하나씩 드릴 것 같아요.
0: 그러게. 저도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버리고.
1: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이제 왜냐면 그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0: 네.
1: 근데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럿이 있을 때 야, 그거 너 하나만 알고 그냥 놔두면 다른 분들 그냥 해피한데.
0: 네네.
1: 약간 그 예전에 이제 달마의 그 해골바가지 그 물 같은 그런 느낌.
0: 원효.
2: 모르면 괜찮은데.
1: 죄송해요. 원효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2: 달마가 나왔어. 나도 왜 달마 대사가 나오지?
1: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달디.
0: 접니다.
1: 달효라고 안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런 마음가짐도 여기서 또 얘기하는 또 그런 거랑 또
2: 우리라는 거죠.
1: 네, 우리라는 거에서.
2: 그게 만약에 나 개인주의였다 그러면 절대 그걸 먹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먹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0: 그러겠죠. 그래야 되겠죠.
1: 근데 요새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해서 다 같이 안 먹는 약간의 개인주의가 또 많이 생긴 것 같아서.
2: 지금 배들이 부르니까.
1: 그렇죠.
0: 그렇죠.
1: 약간의 인권이라는 단어 아래서.
2: 근데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사실을 이렇게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이 사실을 이 사람이 알아서 좋을까?
1: 네.
2: 아니면 알지 않아도 좋을까라는 생각을 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많이 하죠. 네.
2: 그지? 그럼 우리만 하는 거잖아. 딴 사람들은 안 하잖아.
1: 저 또 기가 막힌 또 착한 일 하나 했어요.
0: 축하합니다.
2: 축하해요.
1: 아니. 아내가 뉴질랜드 여행 갔다 왔잖아요.
0: 착한 일이네요.
1: 네. 뉴질랜드 친구들하고 갔는데 그 집에 편지가 나온 거예요. 뭐지? 봤더니 서비스 NSW예요. 아, 여기서 뭐가 왔을까? 찍 뜯었는데 제가 한국 가 있는 동안에 아내가 그 스톱 사인에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0: 400불?
1: 저기 빨간 불일 때 간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 나왔어요. 이걸 일단 보다가 고민을 잠깐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회사 이름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누구랑은 안 써 있고
0: 비싸.
1: 네, 일단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고 나서 아내가 여행 중이니까 얘기하지 말자. 얘기 안 했다가 아내가 딱 왔는데 오고 나서 일주일 뒤가 아내 생일이에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일단은 킵하자.
0: 네.
1: 4월 30일 저희 그 아내 탄생일까지 킵하고 있다가 엊그저께 얘기했어요.
2: 얘기를 해. 그냥 본인 걸로 하면 되는 거지.
1: 아니, 왜냐면 그 안 되는 게 저는 그때 호주에 없었잖아요.
2: 상관없어요. 노미네이션 하면 돼요.
1: 아니, 그리고 얼굴이 나와요, 사진에. 그게 참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뭐야? 그러더니 막 그 사진 다 나오거든요. 보더니만은 어?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하다가 이걸 왜 이제 얘기한 거야? 아~ 그래서 아 여행 가 있는데 얘기하면 감정이 안 좋아질 거고
0: 그렇지.
1: 또 생일인데 그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생일 끝나고 얘기한 거라고 했더니 전혀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형님이 저희 아내의 형부께서 야 진짜 동서는 배려심이 깊다 이 한마디에 저희 아내가 인정.
2: 그렇군요.
0: 역시
2: 사실은 저도 어저께 이제 저는 우체통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우체통을 보는데 이거 기분이 좀 싸한데. 그리고 제일 봉투를 가져와서 네. 저한테 오픈을 시켜요. 네. 오픈을 시키면 제일 먼저 저한테 물어보는 게 날짜가 언제야? 어떤 차야?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어 이거 나 한국 갔을 때야.
1: 저랑 똑같네.
2: 아니 내게 아니라니까 본인 네. 거라니까. 근데 그걸 저를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이 지금 3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2점짜리가 온 거야.
0: 네. 아이고야.
2: 그 저를 이렇게 애타게 쳐다보는데 이번엔 안 돼요. 이번엔 본인 걸로 하세요. 1점으로 네. 한 1년 살아보세요. 네.
0: 이제 모시고 다녀야 되겠네. 네.
2: 아, 뭐 멀미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0: 멀미해도 상관없어.
2: 근데 참 신기한 게 꼭 스쿨 전에서 40에서 47에 걸려요. 아. 2점씩 받은 게 지금 한 10번 정도가 다 47이야. 46으로 가면 되잖아.
1: 아, 저기 네.
0: 스쿨존 시간에는 학교 안 가는 걸로 하세요. 네. 아예 필미를 만들지 네. 말아야 돼.
1: 그 시간에는 안 나가시는 걸로. 아니, 추천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저기 전기차. 네. 땡슬라 전기 구독하시는 거.
2: 전기 구독?
0: 그 FSD.
1: FSD라고 자율주행 모드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2: 우리 차는 테슬라가 아닌데요.
1: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 만약에 이제 차를
2: 바꾸게 되면
1: 땡슬라로 한번 해보시면은 저는 솔직히 전기 구독 이번에 하고 나서 진짜 신세계를 봤어요. 한 달에 149불이 이렇게 소중하게 쓸 수 있구나.
2: 어떤 면에서?
1: 아니 그 내비 딱 쳐놓고 그냥 지가 알아서 가요. 저 할 거 없어요.
2: 아 테슬라예요? 차가? 아우 네. 부자구나.
1: 네. 아니
2: 딴 것도 있어요.
3: 어, 그래.
1: 아니 그게 남들이 하는 거는 이제까지 들었는데 그 다음에 영상을 몇 번 봤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불안하잖아요. 자율주행에다가 내 몸을 맡긴다는 게
2: 잠깐 아직 호주는 자율주행이 불법 아닌가요?
1: 아니에요. 돼요.
2: 돼요?
1: 네네네.
0: 그걸 지금 하고 있는
1: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까지 하는 분들이 얘기만 들었지 제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라는 불신이 조금은 있었는데 요번에 저기 아내랑 같이 이제 단풍을 보러 갔어요. 마지막 단풍을. 단풍 보고 오는 길에 야 그래도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가 들어서 했는데 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2: 와 너무 편하겠다. 네. 우리 남편한테 꼭 필요한 차네. 네
1: 그리고 신호 위반할 게 없고
0: 차부터 바꾸고
1: 네. 그 스쿨존 다 지켜주고 네. 스톱 사인에 보통 3초 서야 되잖아요. 아 친절해 5초 서요. 네, 뒷차한테 빵빵하고서 욕먹지 않으면 다행이니까.
2: 그렇구나.
1: 정말 강추드립니다. 네.
2: 저는 그거 딱지 받은 날이 제가 온 날이더라고요. 되게 해피했나 봐.
1: 설마 픽업 가시다가?
0: 그러니까.
2: 아니야 오후에 나 딴 일 하러 내려주고 본인이 딴 데 가다가 그러셨어요. 어쨌든 네. 네. 자 혼자만의 가져보는 것이 도움이 됨 뭐가?
0: 혼자만의 시간. 그러니까 자기 관리 마음적인 자기 관리를 할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 꼭 필요한 것 같아. 하루에 정말 짧게라도 뭐 5분씩 10분씩 뭐 산책을 하던 네. 우리 저기 스멜리 가서 커피를 마시던 네. FM 얼라이브 90.5 라디오를 듣던
1: 기가 막히죠.
0: 생각 좀 비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2: 한국에 그런 대회가 있다면서요. 멍때리기 대회.
1: 네, 맞아요.
0: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어요.
2: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재밌는 게 있는 게 낮잠 잘 자기 대회도 있대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가서 진짜 잔 동안 심박수도 재보고 이 맥박도 재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70세 먹은 한 할아버지가 네네. 1등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다행히 깨셨네요.
2: 참 재밌는 네. 대회가 많아요.
0: 그러게 그런 것들도 다 이 정신의 어떤 휴식을 어떻게 하면 잘 가지는지 뭐 이런 걸 서로 겨루는 대회가 아닌가 싶네요.
2: 그럼 정신적인 자기관리라 어떻게 하는 게 정신적인 자기관리일까요?
0: 일단은 건강해야죠.
1: 네.
0: 그러니까
2: 몸이?
0: 아니 신체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정신도 건강해야지 신체 건강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2: 제가 이번에 유튜브 본 거 중에 한 분 하나가 계신데 그 루게릭 병에 드셔가지고 그 진짜 침상에 누워 있어서 눈만 깜짝깜짝하고 새끼 손가락 하나 정도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만든 노래가 AI를 통해서 만든 노래가 가사말도 너무 이쁘고 너무 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 네. 이제는 그렇게 누워만 있어도 자기 생각과 저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두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0: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건강한 정신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그렇죠. 자책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실망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이.
0: 예전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나요? 반대인가? 어쨌든
2: 그런 말이 있었죠.
0: 건강한 정신에도 건강한 신체를
1: 필요하죠.
0: 만드는 데 필요한 것 같아요.
2: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2부 뭐 이 정도로 줄일 건데요. 오늘은 자기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관리는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만 더 나에게 친절해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2: 좋습니다.
0: 네. 아이유의 반편지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0: to Alive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2: 네, 얼라이브 90.5 좋은 아침입니다. 신희준의 달리는 수다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수다 떨 이야기는 아까 우리 달디님의 자기관리의 최대의 적. 예, 요즘 나를 가장 귀찮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와. 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와.
2: 예, 가장 나를 귀찮게 하는 것. 이게 모두가 너무 바쁘게 사는데 사소한 것들이 나를 매우 귀찮게 하는 것들이 요새 많아졌어요.
3: 그러게요.
2: 네.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정해봤는데,
3: 네.
2: 자기 관리의 귀찮음.
3: 어떤 자기?
2: 그 자기.
3: 귀찮죠.
2: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 중에서 뭐 정신 뭐 이런 거 건강 이런 거 말씀 나눴는데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피부 관리 귀찮은 게 무지 많거든요.
4: 나도 요즘 눈두덩이가 내려와서 힘들어.
2: 갑자기. 네. 아, 갑자기. 네. 이거는 축하 못 드립니다. 아니, 운동도 저도 지금 뭐 짐을 일단 마음먹고 끊었는데.
3: 네. 짐이 됐죠?
2: 네. 가는 게 귀찮아요.
3: 그쵸? 그럼요.
2: 네, 그래서 아, 가려면은 가는 거 자체가 운동이니까 동네에서 뛰자. 근데 그것도 이제 귀찮아요.
3: 그래서 이게, 집에서
2: 예, 네, 이제 그 저기 옷걸이 있던 거 네. TV 앞에 있던 그 빨래걸이.
3: 네, 네.
2: 예, 다시 이제 훌훌 털어 가지고서 먼지 한번 닦아 주고 예, 엊그저께 한번 탔는데 아, 이거 좋다.
3: 네.
2: 예, 근데 이제 그날 끝났어요.
3: 다시 빨래 널고.
2: 네. 이게 참 그래요.
4: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면은 저희가 운동을 되게 많이 하는 줄 알아요.
3: 아, 그래요?
4: 운동 기구는 가라지부터 방까지 쫙 있거든요. 뭐 롤러부터.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드물어요. 아. 처음에 왔을 때 한두 번 하고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3: 아니, 집 앞에 산책길이 그렇게 좋은데 거기만 나가면 되잖아요.
4: 거긴 하죠. 그거는 이제 진저가 있으니까 네. 산책길은 이제 한 바퀴 돌고.
2: 아, 간단하네요. 아까 우리 수디제님께서 나를 이해한다. 나는 나를 안다. 그 운동기구 보고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예요.
3: 웃자.
4: 제가 옛날에 한국에 가면은 왜 이렇게 동네 그 산 올라가는데 보면은 막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막 허리도 돌리고
2: 네.
4: 막 엮기도 하고
3: 돌리고.
4: 막 네. 이런 거가 되게 많았어요. 야, 한국은 이런 걸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해놨나 그랬는데 저희 동네 네. 그렇게 생겼어요.
3: 어, 그럼요. 있어요.
4: 오, 너무 좋더라고요.
2: 저희도 있어요.
4: 아, 그래요?
2: 생겼어요.
4: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네. 다 올라가서 하나씩 해봤어요. 그런 게, 야, 동네에 이런 게 있구나. 왜냐면 놀이터는 다 있는데,
3: 네.
4: 어른들을 위한 그런 것들은 사실 처음 본 것 같아서.
3: 네, 있어요. 가다 보면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4: 그렇군요.
3: 뛰어다니면 더 잘 보여요.
2: 네. 그러니까 아니, 자기 관리 귀찮은 것도 뭐 있으시잖아요.
3: 아, 일단은, 똑같아요.
2: 네.
3: 달리기를 하러 갔는데 나가기까지 아니면은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그게 정말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약속이 있거나 뭐 의무감이 좀 있어야지 그나마 좀 수월하게 나가는 거지 아.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뭐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고 의지만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귀찮